아직 자라 통록 해바리 루스리얼 카나카 디프레스티드 카운실 앤 테크놀로지 바이 로아지작 오판다 티니 카나카 부니 콕 포토마 지복 니콕 তাব খানমাইদি মঙ্গসরি দেব্রমণি খরঙ্গ জাদু নিরেচপ মঙ্গ